머리 속은 파란색 만 가득한 네 방황 저게 해 모두 가자만 내 마음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두 꿈을 잃을 것만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.

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은지 하염없이 더는 그 질량에 달라면 먹어도 했었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만을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 없이 됐던 사람